땅을 파고 있는데요.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함께 보물상자를 찾기 시작하는 친구들과 그 주인공. 열심히 땅을 팠죠. 하지만 거기에는 보물은 없었어요. 대신 에메랄드 빛깔의 유리 조각만이 나왔습니다. 보물이 아니기에 실망할 수 있지만 한 친구는 그 예쁜 조각이 아름답다며 행복한 표정으로 그 조각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친구가 없어 심심해했던 그 주인공은 결국 보물은 아니지만 보물보다 더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책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 그 가치를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 오늘 그것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나 또한 소중한 선물을 놓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 맞아,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이지, 보물이지. 그렇게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들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네, 히스플레인의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사랑이 들어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출첵도 남겨주시고요. 또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2667번님께서 가장 1등으로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와서 오늘은 사과 2차 수확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수확 끝내고 아침 식사하고 잠시 쉬면서 출첵하고 있어요. 오늘의 제시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들어오셨는데 오늘의 제시어는 그 소중함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 빈칸을 채워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 소중함. 네, 소중함 세 글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오리 사과 2차 수확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잠시 쉬면서 방송 들으시고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함 들어오세요. 네, 우리 1595번님께서요. 와, 더위에 사과 수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파란 아오리 한입 베어 물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저는 맛을 봤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네, 우리 1595번님께서 계신 곳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1667번님께서 혹시 가까우시면 몇개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대전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그 마음은 또 기쁘게 네,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중함이라는 세 글자 받고 있고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말씀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9507번님, 피디님, 어제 너무 이쁜 조카 며느리 아가를 보고 왔습니다. 아, 머리털도 풍성하고요.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우리 조카 며느리 아기잖아요. 네.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하신가요? 이 소중함이라는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507번님, 주님 늘 소중함 하셨어요. 네.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저희 가정, 이웃, 극동 방송, 소중함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소중함 세 글자로 들어오세요.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라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함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고 있어요. 1772번님, 극동방송도 소중합니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과 건강. 요즘 은비가 오지 않아서 물에 비가 그죠. 오지 않아서 물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신청곡은 달리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은비가 아니고 요즘 은 하고 띄워야 되죠. 요즘 은 띄우고 비가 오지 않아서 그죠.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소중한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소중한 그런 비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라 믿어요. 그러면서 1772번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과 수고하시는 피디님,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라고요.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잘 받았고요. 한분한분 제가 받은 하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98번님도 소중한 찬양 들으며 소중한 보물들을 꺼내보는 시간들 가져봐요. 세상에 태어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어쩜 말씀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8929번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곡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1421번님께서도요, 할렐루야 극동방송이 소중함 하셨어요. 와, 그리고 저도 넣어주셨어요. 정 PD님이 소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늘 예쁜 목소리로 곁에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예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772번님의 신청곡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웨이홈의 달리기 함께 하시죠.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온기의 장의 찬양이었습니다. 8929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고요. 앞에서는 웨이 홈의 달리기 들으셨어요. 9979번님의 신청곡이었죠. 소중한 시간 달리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잘 달리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저희 극동방송 뜰안,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주님께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겠죠? 오늘 소중함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송지인님의 은혜 아니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이 곡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대신 송지인님의 찬양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같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198번님께서요. 소중한 방송 아내랑 잘 듣고 있어요. 두 딸을 낳고 소중한 시간, 소중한 두 딸과 감사함을 이어가며 소중하게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잘 듣고 있어요 라고요. 3198번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올레샹스 경배와 찬양의 호산나였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 찬양 불러보네요. 이 곡은 9507번님께서요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무더위인데 선풍기 대신 손 선풍기 틀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늘 일상생활의 소중함,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소중함, 인연의 소중함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아주 뭐 대형 선풍기도 좋지만 내손 안에 쏙 들어오는 그손 선풍기도 정말 시원하죠. 행복하지 않을까 합니다. 9507번님 귀한 찬양,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4982번님께서는요, 소중함으로 삼행시를 보내셨어요. 소중한 우리 아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함성 지르며 8월 저녁을 무사히 마침에 감사합니다. 다시 가족이 하나 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와, 저녁을 축하합니다. 네, 아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소중한 아들, 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982번님께는요,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포항이시면은 포항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사진 촬영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전역한 아들과 함께 소중한 가족사진 한장 남기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98번님께서도요, 귀한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소중한 출첵 키워드가 참 인상 깊습니다. 소중한 방송 매일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부부에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라고요. 우리 3198번님 보내주셨어요. 3198번님께도 선물을 하나 챙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사랑했더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Once Again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부탁을 거절한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지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겪는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에스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분명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에스더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라는 영적 권면이었습니다. 모르드개에게는 구속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만이 가져온 이 위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귀족이 아닌 유다인이라는 출신 성분으로는 절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녀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온 유다인들을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코 나 개인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목적이 결코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어떤 특기를 갖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나의 영광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로 인해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 내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나를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결국 유다인들은 어차피 하만으로부터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정말 멸절시키려 했다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 11개월이라는 유보의 시간이 주어져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나라를 동원해서든 유다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 에스더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면서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일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 주방을 섬기고 청소하는 일,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교회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0: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듯이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없으면 이 일의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 사역을 믿고 맡기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일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충성하라고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6: 극동방송
7: 써머.

네, 이광희 씨의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함께 나눴네요. 뜨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침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입니다. 0205번님, 소중한 방송, 소중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9979번님이 전도해 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요. 들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0205번님. 예전에 방송 잘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또 9979번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 소중한 방송 잘 들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3198번님께서는 당첨이 되셨죠?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주소를 받았는데, 전주에서 듣고 계세요. 앱으로 아마 청취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정님, 네,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전북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늘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워십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돌발 써머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퀴즈는요,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땡땡 하는 그 시간이라는 곡이에요. 무엇 하는 시간일까요? 내 네모 하는 그 시간 두 글자입니다. 초성 힌트는 기읒과 디귿이에요. 기읒과 디귿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내 무엇 하는 시간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다들 아침에 하셨죠, 이거? 또 새벽에 가셔서 이거 하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도 이걸 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 힌트는 기읒과 디귿이고요. 내 땡땡 하는 그 시간.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7201번은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함께 나누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들어보시면은 이 찬양 안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멘. 한웅재 목사님의 네, 땡땡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호흡 이겁니다. 라고 9085번님 보내주셨고요. 9707번님은 폭염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슬기로운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알기로도 내일이 입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찾아옵니다. 그죠? 내일이 입추니까요. 또 시원하게 계절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답답하고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좀 시원하게 뚫어주세요. 무엇으로요? 이거로 말입니다. 기역, 디귿 이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를 기점으로요. 경북 영주의 영주 또 청송 안동 북부 안동 동남부 영양 평지와 봉화 평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네, 발효가 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또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도 사용하시고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것, 또 이웃의 안전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힌트 스폿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에도 이 정답이 들어가요. 이 책의 제목에도 땡땡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우 목사님의 책인데요. 우리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고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가죠. 네, 제가 정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미리 사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날 행사 당일 선착순 50분께는요,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번 최성우 목사님께서 내신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고요. 2026 상반기 베스트 도서입니다.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책인데,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을 선착순 50분께 선물로 들어주신다고 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날 꼭 오셔서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드랑 공개 세미나 스폿 들어보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라고 지금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조정훈 씨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정답이었어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정답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 그렇게 잘 맞춰 주셨어요. 방송이 재미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자수를 놓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라고도 보내주셨나요? 폭염 경보 속에서도 기도는 더 뜨겁게라고 하시면서도 970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642번님, 908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392번님 그리고 3317번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세미나라고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들 문자 이렇게 보내셨으면은 링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링크를 꾹 누르셔서 이름과 그리고 몇 분이 참석하실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거기까지 네, 미션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최상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아멘. 수원시립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8월 6일 기도하는 이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해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주님의 대속의 삶이 당신의 생동력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날에 당신은 예수님과 너무나 일치가 되어 주님과 당신 사이에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구실을 찾아 비난하려는 자세를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사탄의 올무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함께 나눴습니다. 아, 오늘도 주제가 기도였어요. 그죠? 네, 연결이 되네요. 영적인 호흡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페푼의 음성으로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 2부 시간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아침 콘서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본격적 목숨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에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투골이요 저편에 투골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급판을 궤 속에 들지며 정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 속재소 양과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게 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라고 명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성도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을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습니다.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와 만나시기 위해 바꿔 말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전을 성도에게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처소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이 감당할 몫이며 혹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오래되어 성전이 낡아지고 허름해졌다면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도 또한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질 때문에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건축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즐거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날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재건에 동참하는 믿음의 축복을 입은 애청자 여러분과 초가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0: 너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소망의 기도 목요일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지구촌의 다양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남긴 폴 트루니에 박사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정신의학자로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순종하며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장년이 되어서 왕성히 활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은퇴한 뒤에 노년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지식은 무척 소박했지만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추상적인 생각을 넘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왕성히 활동하는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제 삶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증인이 되어주셨으며 기쁨과 슬픔의 때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 두터워지고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온전히 아셨지만 저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겨울 너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을 온전히 더욱 풍성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폴 트루니의 의사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방송 가족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삶의 동행자로 모시며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개인과 가족, 지인들, 그리고 교회와 민족,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315장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기도 요청을 위해서 예담교회 김영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김영진 목사님 오늘 8월의 첫 주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렇게 폭염을 좀 더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 우리 기독교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예내 못지않게 금년에는 더욱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몸도 마음도 모두가 다 지쳐가고 있지만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 그 네. 사랑 안에서 다 더욱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 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남네요. 네네.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8월과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송 가족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고 또 마음 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 의지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이렇게 비도 멈추어져 있고 또 불볕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모든 방송 가족들이 주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더욱 기대하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영광 위하여 또한 비준비하시고 또 이 땅에 모든 상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 한날 또 이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의 발자국을 우리가 옮겨가오니 주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304번님이 보내주셨네요. 둘째 아들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왼쪽 눈이 아프고 불편한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304번님이 주께 의지하고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 아들 가정이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5304번님의 기도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원하옵건대 아들의 왼쪽 눈이 불편하고 또 아파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지으셨고 우리의 상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적 주께서 이 아들의 왼쪽 상한 눈도 치료하여 주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인데요. 4420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웃음 표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주 가까이 다가온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9일에서 22일까지인데요. 다가가는 발걸음 함께 세워주시옵소서.

0: 걸어가는 제주라는 주제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북촌교회 대흘교회를 섬깁니다. 북촌교회는 노인정 사역, 그리고 대흘교회는 교회 외벽 페인트, 예초 사역, 아마 풀 베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예초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대흘교회는 날씨로 인하여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촌교회는 어르신들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영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1: 예, 귀한 사역 주 안에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420부님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김영조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 청년부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 일기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섬기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이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북촌교회 노인정 사역에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어른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른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참 감사한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대흘교회에서는 이제 페인트 사역과 또 예초 작업 등 이제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교회도 복이 되고 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변에도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참으로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번 제주도 국내 단기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김영조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뭐 어려움이나 또 작은 안전사고도 없이 아름답게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608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안민재 비염과 목이 물린 상처가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며 밤에 잠을 푹 자고 영혼과 육신 모두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예, 같이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6081번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 안민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밤에는 깊은 잠을 자고 이 귀한 민재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가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지금 비염과 모기에 물린 상처가 이제 덧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비염도 모기 물린 상처도 깨끗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범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귀한 가정에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신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1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8151번님은 새싹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주의 소명을

0: 무엇인지 순정하게 하소서. 교사, 목사, 선교사, 사업 선교,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늘 유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8151번님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8151번님을 불러주신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8151번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0: 아멘.
1: 교사로든지 또 목회자로든지 또 아니면 선교사로든지 사업으로 선교하던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제 이 바로 8151번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귀한 길로 참으로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른 것 같이 우리 8151번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둘째 아들 내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1: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간구하는 기도대로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923번님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를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둘째 아들 내외 지금 제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가정에 이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잉태의 복을 주셔서 가정에 큰 기쁨이 더해지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 같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역사를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종 사무엘을 주심 같이 이 둘째 아들 가정에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 있습니다. 326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대동맥 협착증으로 인해 뇌경색이 왔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여러 치료들을 진행 중인데, 고령의 나이에 음식도 코에 관을 통해서 먹는 상황이라 힘든 상황입니다. 왼쪽 팔 다리에 마비 증세도 있는 상태인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붙드시고 만지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삼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0: 아멘.
1: 우리 같이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261번님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지금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대동맥 협착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0: 위증세도 있고 또 이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3261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님도 잘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남은 모든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을 이 가정에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어머님을 주님께서 꼭 붙드시고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참 평안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문자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새싹분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638번님 기도입니다. 샬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목원이 갑상선 저하로 많이 힘든 과정 중에 수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또 오늘 머리에 대상 포진 발병했습니다. 약한 몸이라 더 번지지 않게 간단하게 나을 수 있게 주님의 도움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0: 예, 네. 우리 무엇이든지 주께 의지하고 맡기십시다. 또 치료의 주님께서 또 잘 인도하셔서 몸에 생긴 병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38번님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가 삶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지나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0: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2638번님을 도와주셔서 갑상선 저하로 인한 그 힘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 합당하게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 또 머리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더 이상 이 대상포진을 퍼지지 아니하고 또 속히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2638번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다시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제 상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2638번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귀한 기도해 주신 김영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찬양 후에 2부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2부 기도 찬양은요 433장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367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3672번님은 이분도 새싹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늘 기도 감사드립니다. 소아당뇨로 투석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둔 정의 친구와 아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예, 친구분이 정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예, 친구를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주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친구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672번님이 친구 정희진 씨를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정희진 친구 아들이 소아당뇨로 인하여 이렇게 투석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친구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귀한 3672번님의 이 기도가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속히 우리 정희진 친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투석하며 지내고 있는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 주님 붙드시는 가운데 이제 비록 투석하고 있지만 건강

0: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 귀한 아들에게도 내려주시고 또 친구를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섬김에 기도하는 우리 3672번님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삶을 누려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더불어서 범사에 잘 되는 은혜와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266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2667번님도 새싹분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비가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를 않아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0: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믿고 같이 주께 또 긍휼의 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67번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또 타들어가는 이 땅에 또 가뭄이 심하고 모든 농작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담비야 이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메마른 땅에 속히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더욱 아름답게 새롭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820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문제에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오늘도 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하트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네. 예,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820번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대로 아들의 문제도 응답하심을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2820번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이제 가정에 또 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선히 인도하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또 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긴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2820번님 또 귀한 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간섭하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드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예요.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0: 주님, 재정에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셨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같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087번님이 주님 앞에 재정적 어려움을 간구하며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또 주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구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힌 이제 담도 허시고 닫혀져 있는 문도 여시고 매여 있는 모든 사슬들을 푸셔서 풍성한 이제 은혜로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7087번님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달다고 다 삼키지 않게 하시고 쓰다고 다 내뱉지 않게 하소서. 넓은 길을 선호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 오늘도 정자교회 전도특공대팀과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오후 2시에 노방전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예, 참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3923번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3924번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말씀 따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달려가는 귀한 우리 3923번님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또 이 뜨거운 여름에도 정자교회 전도특공대 팀이 죽도시장 개평가구 앞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노방전도를 또 계획하고 이 노방전도를 실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이 전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3923번님과 동행하시고 그 삶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동행함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가장 가까운 동행자로 모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 안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 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1500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 높임 받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38선 장벽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열방의 힘이 아닌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도구로 통일된 이 민족이 높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8월 6일 목요일 극동방송 정우 교계뉴스입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목회자인 군 선교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 선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원자는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군선교사는 모두 450명으로 이 가운데 만 65세 정년 대상자와 정년 초과자가 전체의 23.6%인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세를 넘어서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인원도 12명에 이릅니다. 교단별로는 예장 통합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합동 17명, 기독교 한국침례회 13명 순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양재준 총무는 후임자를 채우지 못해 정년이 지나도 사역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체계적인 파송과 후원 시스템이 부족해 상당수 군선교사가 사실상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성직자 지원 가능 연령을 현행 56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훈련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예수교 대한선교교회가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2026 예성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최현 목사와 최창수 목사, 서종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국의 예성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기량을 뽑는 예성 가 탤런트와 방탈출 미션, 워터밤 등 다음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교교회는 오는 15일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 더 웨이를 개최해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신학의 방향성을 세우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생수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구세군 본역 7개 부서 직원들은 어제 광화문역과 아현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등 서울 도심 4개 거점

0: 대해서 시민들에게 생수 2,000병을 직접 건네며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영덕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 2만여 병의 생수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폭염 속 짧은 이동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수 한 병이 더위를 식히고 하루를 응원하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중진화가로 성장한 이달의 작가와 어머니 문성자 씨의 30년 신앙 여정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문성자 씨는 두 자녀의 발달장애 판정 속에서도 신앙의 평안을 바탕으로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며 딸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서툰 말 대신 색채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는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250여 회를 개최하고 교과서 작품 수록과 함께 올해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씨는 백성예술대 재학 시절 수업과 체플을 함께하며 딸의 세례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성자 씨는 한국교회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전시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해주는 청지기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제101년차 총회장을 역임한 백장흠 한우리교회 원로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백장흠 목사는 지난 3일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제 발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인은 경북 태촌교회를 시작으로 인천 도원교회 등에서 목회 전념했고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20년간 사역하며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은퇴 이후에는 가나 자비랑 선교회를 창립하여 부흥 집회와 목회 상담 등 자비랑 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 가운데 지속되는 더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포항 현재 기온 32도, 평양 35도입니다.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정희숙입니다. FABC FM.
1: FM 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 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 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 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

전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세요? 어느 책에서 영국의 극작가 존 플레처의 9개의 좌우명을 봤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나기나소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영혼의 눈이 끼어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더 한층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셋째,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넷째, 나는 일체의 불친절한 말과 사상을 이겨냈는가?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가?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약하는가? 일곱째,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했는가? 여덟째, 나는 몇 번이나 나를 이겼는가? 마지막 아홉째는 나의 생활과 말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저는 아홉 번째를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생활은 말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 일상이 항상 복음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성도의 삶으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이어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송가나 찬양

식량 있으시면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인 나기나소 적으시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진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을 위로하는 용도로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안 좋아도 우울과 침체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핵심은 시편 54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시간을 달리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내적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서 살핀 시편 54편과 시편 31편을 연결해 봄으로써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지난 소식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까지 러시아에 배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한 병력까지 함께 보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무기와 군사인력도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향하는 걸음 뒤에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과 생명이 있겠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쓰여야 할 자원이 무기로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낯선 땅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북한 땅을 위해 또 전쟁터로 내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가 녹아있는 그 생명의 길이, 평안과 사랑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와 주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소망의 한 줄, 또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1675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가족분들 모두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겨주신 청취자분의 기도처럼, 그리고 처음 읽었던 이 문자,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전쟁이 끝나지 않길 소망한다는 이 소망과도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한반도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수한 생명의 희생이 없기를, 정말 보혈의 은혜가 이 곳곳의 모든 곳에 덮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날씨가 너무 더운 부천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어요. 휴가를 맞아서 집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오늘도 강력히 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 아멘. 복음의 소식이, 극동방송을 통해 24시간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그곳에 강력히 전해지고 강력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 9342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주셨어요.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 북한이 고향인 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주었어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혼식도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축복의 소식을 한 번 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9342님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 상식 퀴즈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이 퀴즈를 나누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보는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파병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파병을 나가는 군인에게조차 어디를 가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어서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는 위성사진이나 정보, 또 소식통이나 포로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파병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이렇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파병이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명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지, 몇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을 그 전쟁터로 보냈는지, 1번 약 2천 명, 2번 약 2만 명, 3번 약 20만 명.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몇 명의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을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 파병을 했는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천 명일까요? 2만 명일까요? 20만 명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퀴즈를 풀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니까 여기 정답이 다 보이네요 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 함께 나누면서 많이 나오는 답변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3번인가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 중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1675님 반갑습니다. 20만 명일까요? 아니면 2212님이 보내주신 2만 명일까요? 3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하시면서 0832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위성사진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정도를 보냈다, 이 정도를 파병했다라고 하는 이 규모는 2천 명, 2만 명, 20만 명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어노인팅의 날마다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 봤어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는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될지, 2,000명일지, 2만 명일지, 20만 명일지.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날아갑니다 하시면서 2만 명을 도전해 주신 6138님도 계시고요. 20만 명일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0229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전쟁이 끝나길 소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많은 인원인데 2,000명도 많은 인원인데 정답이 그나마 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156님, 그쵸. 2,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0명이길 그나마 2,000명이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8674님도 보내주셨어요. 2만 명 그 이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69님, 이게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또 그리고 증언을 종합해서 이 정도 수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2,000명쯤일지 2만 명쯤일지 3만 명 그 이상의 20만 명쯤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8890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함께 했습니다. 1번이 그나마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사의 규모 2천 명, 2만 명, 20만 명을 보기로 내드렸는데 정답은

2만 명. 2번이 정답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새싹회원이신 7730님이 보내주셨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호화롭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2번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자 한자에 그 짧은 시간을 묵상한 그 마음을 잘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가 되고,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기도의 그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113님은 2만 명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사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병을 멈추는 게참 중요하겠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 기도합시다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통일 배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병을 멈춰주시길. 전쟁을 멈춰주시길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과 기도를 도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 하나하나를 주변에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마음을 더 모으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선정을 해야겠죠. 613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7730님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도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2401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한 만여 명 정도 파병 병력을 추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약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함께 해 볼까요?

2만 명 정도가 러시아 전쟁터에 파병이 됐는데 그럼 몇 명 정도가 북한 땅에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 수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전사자가 있는지, 이 부상자가 있는지의 수치도 알려진 게 없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터에 가는 우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러시아 전쟁터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실전 연습을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정보가 거의 없는 와중에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몇몇의 숨진 군인들의 가족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 지도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고 평양에 있는 대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됐죠. 물론 전사자의 가족들 모두에게 알린 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중에도 북한이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자랑하는 이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 2번, 개인 승용차 지급.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는 것일지, 개인 승용차를 주는 것일지. 그리고 3번.

외화 1만 달러 지급. 평양의 신축 아파트, 개인 승용차, 외화 만 달러. 참 이 보기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오늘의 두 번째 퀴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통해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문제가 러시아로 파병된 전장에 파병된 우리 북한 군인 가운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1번 평양 신축 아파트 입주일지, 2번 개인 승용차를 지급할지, 3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외화 만 달러를 지급할지. 오물정 1069번으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속히 복음 통일, 평화 가운데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시면서 사구 이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정답 1번 신축 아파트 한 채이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0360님 정답을 적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매겨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도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민족의 비극이네요. 이렇게 파병의 연속인 우리 민족이라니. 1951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입주권 이거 받고 위로가 될까요? 3495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지금 남겨주신 것처럼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영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지도자가 유가족과 함께 평양 한 신축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몇 가구가 입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전사자가 한 기관에서는 600명, 또 한 기관에서는 수천 명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저희가 이 마음을, 상황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군대에 보낸 자녀들이 파병을 간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도 파병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던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이 외화벌이도 꺼려하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전쟁에 희생되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6330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평양 입주 정답 보내주시면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무엇으로 위로가 될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라는 이 소망, 5076님의 소망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을 방송 끝나고 한꺼번에 하고 문자 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주소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곤 하는데 한민족으로 부르신 북한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관심이 없을 때도 많고요. 이렇게 상식 퀴즈 정보들, 소식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중보자로 바로서게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OF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일부 동물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인간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델리 펭귄은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아성애, 근친상간, 시체성애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청둥오리나 기린 등 일부 동물에게서도 동성간 성행위와 유사해 보이는 행동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물이 하는 행위를 인간이 다 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성적인 정조의 개념 없이 교미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햄스터나 토끼가 자녀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개는 노상 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동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동물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해도 된다는 주장,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제가 죽고 싶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저 딱 만나주시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죽겠다 하는 입술의 말이 살겠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영혼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주인공 이남옥 권사님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1: 예담교회요. 이자 상자 철자 이상철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아주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죠.

0: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직은 성도들이 그리 많지를 않으니까 완전 가족적이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사랑이 그냥 엄청 많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1: 이남옥 권사님은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0: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6.25 사변 때 순교를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그런 신앙가에서 제가 자랐고요. 어머님은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제가 그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어떤 상처,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원망이 많았고 감사를 몰랐죠.
1: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도사님을 보내 이 권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0: 결혼을 하고 25년이 되던 해에 제가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그냥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 했을 때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기도 듣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냐고 막 꾸중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꾸중을 듣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을 철화를 해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시간까지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아멘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되지 그게 뭐냐고.
1: 내 입술로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0: 하는 수 없이 그냥 아멘하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양해부터 얻은 거예요. 저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5월 달부터 남편을 교회에 끌어내시고 그것도 불신자를 통해서 이끌어내 주시고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출석하게 하셨어요. 그 이듬해 1월 달에 잊어먹지도 않았네.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춥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그냥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신용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지금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1: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이남옥 권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0: 제가 죽고 싶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저 딱 만나주시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더라고요. 플랑포기를 봐도 어머니 이거 하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작품이다.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안아주고 싶어 막 그렇게 된 거예요.
1: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묻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극동방송을 더욱 애청하게 됩니다.
0: 제가 안산에서 살면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극동방송이더라고요. 극동방송은 아주 잘 들려요. 포항에서 경주 쓸 때는 포항에서 듣기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창원 극동방송을 잘 듣고요. 안산에서는 서울 극동방송을 잘 들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전파 선교사로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내가 방송을 통해서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사업에 조금이라도 뭔가는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 것이 방송 선교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역하는 것이 방송선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파선교사로 새로 가입하시거나 그동안 잠깐 쉬셨던 전파선교사의 자리에 다시 나아오시지 않겠습니까?

0: 성자야, 너는 나를 지금 경계하고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너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옛날에 네가 교회 잘 나갔지 않니? 그 신앙 다시 회복받기를 원한다. 너를 위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1: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전파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0: 제가 너무 그냥 미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내가 직접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지만, 작은 것이지만 단 1분이라도 내가 올려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로 뛰지 못하더라도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 공중을 타고 다니면서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되게 커요.
1: 복소리, 오늘은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남옥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머문 기간은 석 달 남짓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언약을 갱신한 책입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닌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적용한 책인 겁니다. 그렇다고 신명기에 율법만 나온 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릴 금, 은, 동철 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건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좀 다른 점은 노략한 것,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인데 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르게 적용했습니까?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여서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두 번째 성이기에 사람들만 진멸하고 가축이나 물건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천신만고 끝에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이 평지에 건설되었다고는 하나 범접불가의 성이었습니다.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10여 미터나 되었고 두께가 6미터가량 되는 이중성벽 구조로 되어 있으니 가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산지에 건설된 성이긴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성 안에 주민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만하게 본 점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승리 효과만 믿고 군대의 극히 일부인 3,000명쯤 보냈습니다. 물론 군대를 적게 보낸 것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패전 후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패전의 원인을 알려주셨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알려주셔서 애초 손쉽게 정복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천신만고 끝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 박토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사자 사, 아들 자, 두드릴 박, 토끼 토자입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인데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대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알려줍니다. 아이성을 겨우 정복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그들은 가나안 첫성인 여리고 사람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가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엄청난 소문을 전혀 못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간담이 녹을 정도는 아니었어도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압도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소문입니다. 아이성도 단번에 정복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도 어렵게 정복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나안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늘 평화롭게 지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서로 간에 종종 전쟁도 있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의 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공통의 적 앞에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위협하는 공통의 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익에 기반한 동맹이기에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그 동맹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긴 합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모델과 아이성 모델입니다. 여리고성 모델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겁니다. 아이성 모델은 성문을 열고 나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성 모델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여 싸우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각자 싸우면 하나씩 무너질 테니 동맹하여 연합군으로 싸우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2절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 가나안 여섯 족속이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결정이고 또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동맹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3절, 4절, 5절, 6절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슬며시 이 동맹에서 탈퇴를 한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7절에 의하면 히위 족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은 네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예롯과 기리앗여아림이라.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예롯과 기리앗여아림은 같은 히위 족속이긴 하지만 각각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읍이 곧 하나의 도시 국가였던 겁니다. 같은 족속이라도 전쟁에 참여 여부는 도시 국가의 왕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기 위해 가나안 여섯 족속이 동맹을 맺었지만 기브온 주민이 이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히위 족속으로서 가나안 여섯 족속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여섯 족속이 동맹하여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라도 한다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은 정보 분석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보 수집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보 분석에 따라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가나안 여섯 족속은 동맹하여 싸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들었지만 이 분석을 달리했기에 그에 따른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은 좀 특별했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헤어진 복장과 상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여호수아를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아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뭔가 느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경상도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서울말을 배워도 어딘지 티가 납니다. 기본 주민들이 변장 연기를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던 겁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난데없이 조약을 맺자고 하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말대로 먼 나라에서 왔다면 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 주민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생사가 걸린 문제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애써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여호수아만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이 여호수아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를 당신의 종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한다고 옳거니 하고 종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뒷걸음질 치며 곤란한 표정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을 향해 하는 말을 여호수아가 지휘소 안에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던 척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건 어떤 민족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인지 다른 민족인지를 묻는 이유는 조약을 맺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건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내부에서 왔는지 아니면 먼 나라에서 왔는지를 묻는 이유는 조약을 맺어도 되는지를 역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만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정체를 들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호수아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가지 질문을 할 때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떤 민족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분명히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들은 한 가지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민족인지는 대답하지 않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6절, 9절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나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서 그것들을 제외시킨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과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게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달할 메시지와 복장과 양식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11, 12, 13절 내용입니다. 생각할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에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뒷부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물론 그들의 꾀를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 사람을 속이는 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속이는 꾀를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14,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다른 민족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도 된다고 판단한 기준은 그들이 가져온 상한 양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일처리는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7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것 같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몇 마디 묻고는 덜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급하다 보면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서두르면 빨라 보이지만 그건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아 19장 14,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기도할 시간에 전쟁 준비했다고 앗수르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없이 급하게 결정한 결과는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16, 1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리앗여아림이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었던 자들이 알고 보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조약을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약 당사자가 속여서 조약을 맺었으니 이 조약은 원인 무효라고 선언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그 정도로 무겁게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기브온 주민들에게 소가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한테 잘못을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기들을 향해 원망하는 회중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니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건 분명히 큰 실수입니다. 하지만 회중이 자기들을 향해 원망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우려가 괜한 게 아닙니다. 20절 21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짓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과의 맹세는 수백 년, 적어도 3, 400년 전 일인데 그 맹세가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유효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의 조약을 깨뜨렸다. 그러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은 실수였지만 그 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킨 건 분명히 박수받을 일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후에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실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했으면 앞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실수를 깨끗이 인정해야지 억지 주장 부리면 안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기브온 주민들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긴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지켜야 하지만 그들이 왜 속여서 조약을 맺고자 했는지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여 물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24호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이제 그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매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동맹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을 한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여섯 부족이 동맹했다고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동맹에서 이탈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변장하여 여호수아에게 나아간 겁니다. 물론 속인 게 탄로나면 또 죽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몸부림이라도 해본 겁니다. 그 점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아니 그렇게 살고 싶었느냐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게라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핀잔을 주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의 처분이 어땠습니까?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26, 27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당대만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종이 되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 노예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 계층이 된 겁니다. 단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았는데 성전 봉사 계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허드렛 일과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 중에도 은혜를

0: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급해도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에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아 실수했지만 실수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07-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뜨겁지만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했던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또 예배자로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만 더 뜨겁고 또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또 만나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되는데요. 샵 1069 오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요즘 곡도 좋고 예전 곡도 좋고,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곡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곡을 내가 참 눈물로 불렀다, 그런 찬양곡도 신청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요.
0: 예.
1: 예. 예, 시원한 데만 찾아서.
0: 시원한 데만 찾아서.
1: 네.
0: 오늘 근데 가장 또 시원한 곳을 오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0: 스튜디오 시원하고, 네.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마음 시원해질 수도 있고요.
1: 네.
0: 네. 자,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마음껏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건반에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사실 좀 울컥하고요.
0: 네.
1: 오늘 부르다가 또 울컥하지 않을까.
0: 예.
1: 네.
0: 그러게요. 네. 저도 잘했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막 1대1로 막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는 것 같고,
1: 네.
0: 막 위로해 주실 것 같고, 인수야도 와, 내가 또 위로해 줄게, 딱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확 듣는 그런 제목이에요.
1: 네.
0: 이 시간에 우리 뜨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뜨겁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육 간에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멀리 떠나 있는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유찬양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앱의 간판 이름도 은혜롭네요. 은혜 받습니다. 1816번님 비롯해가지고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운전 중입니다. 차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0824번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라디오 찬양 예배 통해서 은혜롭고 벅찬 감동돼서 새끼라에서 귀한 시간 되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로 섬기는 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찬양이 흠뻑 적시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많은 위로가 돼서 새끼라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들려주시면 은혜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0: 신청곡이? 신청곡 있나요? 신청곡이 안 보이는데. 신청곡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부산에서 라디오에 함께 하시는 우리 0720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새끼라. 아, 많은 영혼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9016번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우리 권사님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네. 곡인가요?
1: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0: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 이 곡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옛날 곡인데도 네. 지금 불러도 너무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많아가지고 네. 찔릴 때가 또 많아요. 왜 이 곡 고르셨어요 권사님은?
1: 저도 찔릴 때가 많아서
0: 헛되고 헛된 것들
1: 예,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또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구해보고 또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구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0: 이 가사의 고백에 보면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1: 아멘.
0: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덥다 하면서 찬물 엄청 찾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거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1: 네.
0: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잖아요.
1: 아멘.
0: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연들 샵 1069 우물정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주시면 함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054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첫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1799번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1: 아멘.
0: 와, 사방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되게 하소서. 9016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신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죠?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계셨는데 자, 제가 찾는 동안 자, 5094번님
1: 네,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휴가 와서 휴가 잘 보내고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은혜의 찬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대구에서 제주로 휴가를 가서 또 휴가를 또 보내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은혜 받았던 찬양 감사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8413번님 그때 받았던 은혜 감격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우리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셔도 좋고요. 자,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덥다고 우리가 다 미룰 수 없어요. 예배도 예, 안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혹시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24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은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나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세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난대요.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수리하여 오신 기사님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라고. 뭘 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에어컨이나 그런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7435번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5001번님도 지난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벅찬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곡은 내 평생 살아온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참 이 깊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라.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소리 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찬송가까지 같이 네. 이렇게 삽입돼 있는 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했어요. 0715번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권사님.
1: 세 번째 굴수이식 받으러 입원해 있는 친구 양양이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도 6년간의 긴 항암 치료가 지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0: 아멘. 좋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2671번님 오늘 사연 처음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신대요. 휴가여서 나주 한수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 휴가 중에 또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네요. 2671번님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아플 때 일어나 걸어라 울면서 많이 부르고 치료받았대요. 우리 6151번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536번님
1: 오전 진료 때 아직 아들의 폐 종양이 좀 더 커졌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위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지금 그 소식 듣고 많이 많이 실망이 되셨겠어요. 우리 2536번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이제 신청해봤는데요.
1: 네.
0: 네.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 밤에

옛날 수련회 때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막 우리가 이거 찬양을 막 반복해서 부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 이 찬양을 참 불렀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어디선가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겠죠.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수련회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어느 여름이 생각나신다고, 우리 아이들도 며칠 전 수련회 다녀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을 거라 믿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둘째 딸이 오늘 수련회 떠났거든요.
1: 수련회 기간이에요. 네,
0: 수련회 기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참 기대가 되고, 아, 참 딸이 뜨겁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네.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좀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늦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네. 어렸을 때 그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경험이 없으시죠?
1: 지금 이제 저희 아들 낳기 전에는 중고등부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니까 예, 너무 예. 궁금해가지고 막 몰래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0: 그러니까.
1: 제 기대와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너무 또 잘 적응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나 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참 여름 사역 들 지금 끝난 교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꼭 참석해서 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1: 네.
0: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났고, 지금은 환갑의 나이에 전남 장흥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3476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신청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여름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그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 찬양으로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 새께라 감사합니다. 4527번님,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물을 뿌려주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1: 진짜
0: 이
1: 찍으신
0: 진짜
1: 사진인가
0: 찍으신
1: 봐요.
0: 사진이네요. 와,
1: 과수원을 하시는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과수원에서 푸르른 우리 이파리가 정말 많은 이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물 많이 드시면서 그래도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더운데 지금.
0: 그러니까 4527번님, 8708번님 아들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
1: 저희 중학생 두 아들도 내일부터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둘째가 축구하는 학생 선수인데 훈련을 빠지고 가는 것에 감독님의 질타와 팀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수련회를 선택한 아들에게 꼭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우리 또 아들 있는 또 권사님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사연이 있다가 지금 울컥울컥하시고 지금 우시느라고.
1: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훈련을
0: 와,
1: 빠지고 수련회를 가다니.
0: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막 수련회 때문에 학교 막 빠진다 그러고 보충수업 빠진다 그러고 막 선생님하고 막 대치하고 막 수련회 가려고 어떻게든 막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막 부모님 몰래 막 가기도 하고.

0: 뭐 가라고 가라고 해도 막 안 가는 경우도 많고.
1: 맞습니다.
0: 예. 아, 정말 왜냐하면 수련회 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네, 네. 예. 이런 좋은 기회 때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목사님 생각하니 눈물 나요. 0800번님. 예, 이렇게 또 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35년 전 언니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방문하러 갔었는데 한인연합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신다면서 0529번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78번님 찬양으로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청곡 가운데서 십자가 그 사랑 이 곡으로 오늘 라디오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건반의 우리 유찬양 자매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

0: 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R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

0: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래서 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님은 쉬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상태나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쉼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로 가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리는 좋은 계절,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현속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준비했습니다. 카를 민휘인거가 지휘하는 슈투트카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카르민 휜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G 메이저 쾌헬 번호 525번 가운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무직 2악장 로망스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바로크 실내악단이죠. 이무지치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의 소야곡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무직의 2악장 로망스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합창곡이죠. 히브리 노예의 합창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영국 호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훈멜의 트럼펫 콘첼토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찬양을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빈들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번에 안식일에 저는 미국 딸집에 가서 손주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서 미국 한인 목회자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교회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또 장로님들과 또 아는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미국에 갔다 오면 1년 동안 미국 이야기만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한 후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건축을 자그마치 11년이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한 3년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11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건축을 하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을 다했지만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 뜯어보니 그 우표 편지 안에는 자그마치 30만 불의 수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만 불 하니까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4억 5천입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동그라미 숫자를

확인하느라고 눈을 비비고 확인하고 눈을 비비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는 뉴욕에 있었고 또 보내주신 분은 플로리다에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을 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아주 중요한 본문이어서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이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와 요한은 길게 기록되었는데 오늘 읽은 마태는 짧게.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짧고 간결하게 기록된 마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는가도 살펴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지 않고 본문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 앞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처해진 상황을 살펴보니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봐야 돼요.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고향을 딱 찾아갔는데 고향에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배척을 해도 그래도 고향에서는 지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았어요. 특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상심하고 외롭고 힘든 상처받은 심령이 예수님의 상황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앞부분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14장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데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랬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받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존경했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선지자였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베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재판도 없고 뭐 절차도 없이 그냥 권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처참하게 죽였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심되어서 이 멀리 멀리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은 외롭고 충격적이고 힘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홀로 빈들에 간 상황이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빈들에 가셨는데 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빈들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빈들은 광야와도 같은 곳,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뭐 상점이 있습니까? 마켓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빈들,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굶주렸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이 빈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빈들에서 5천명이 먹고 배부름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원인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기적의 원인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크게 세 분류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 무리들이었어요. 이 세 무리가 어떠한 상황이었나를 살펴보니 먼저 많은 무리가 빈들에서 몰려들었을 때 첫째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가지고 가슴 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 가슴 아파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원어의 뜻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장기가 끊어지는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을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었고,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기적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살펴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해가 저물고 배가 고프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배고파 죽겠어요, 내 배고픈 상황을 아뢰지 않았죠. 누구의 배고픔을 아뢰었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라고 무리들의 줄임에 대해서 제자들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공감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무리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는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제자들의 공감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리들의 모습인데, 무리들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하죠. 예수님, 배도 고프고 날도 저물었는데 이 무리들을 마을로 다 보내서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5천 명이 한꺼번에 마을에 가서 뭐 그 당시 뭐 음식점이 발달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5천 명의 이 먹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었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제자들의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놀랍게 획기적으로 제안한 방법이 있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는데 이 작은 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여러분? 5천 명이 나누려면 한 트럭에 빵이 온다든지 밥차가 뭐 수십 대가 몰려와서 먹이는 거지, 어떻게 이 작은 거를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양식인데. 그런데 이렇게 작고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감사기도 하셨죠. 여러분, 작다고 감사기도 못할 것 없는 것이죠. 작아도 감사기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또 이것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었고, 또 받은 무리들은 이것을 또 떼어서 무리에게 주었고, 나눔의 실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꼭 커야만 나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진 이 현장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기적의 기초 보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다음에 제자들의 공감의 마음, 그 다음에 무리들의 나눔의 실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딱 이루면서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보아야 돼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그 다음에 나눔의 실천,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훈훈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 되고 기적의 바탕이 되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긍휼과 또 공감과 나눔의 실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소중한 정신으로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 청년 나르키소스가 연못을 바라보는데 연못에 자기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귀하게 생긴 자기 얼굴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못에 비춰진 자기

얼굴과 사랑에 빠져서 연못에 비춰진 자기 얼굴과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원이 되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존재,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과하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인 사람을 가리켜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것을 나르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자기를 사랑하면 괜찮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나에 집착하는 사랑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가 좀 잘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과하게 자기를 집착하며 사랑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에서도 인격적인 장애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르가 사회에 보편적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독하게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허락과 자기의 뜻과 어긋나면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는 성격이, 왜?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나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나르는요,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위로, 때로는 친절로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통제가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나르는요, 타인을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니, 타인이 도구일 뿐이니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잘못이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 다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언제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나르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과하게 선하고, 과하게 의롭고,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습이 들통이 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착취하게 되어 있죠. 또 나르는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도 매우 예민해요. 내가 제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욕구가 많아서 이 인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르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도 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극도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서 초갈등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진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고 더 험악한 나르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장 속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장 속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장 속에는 선한 의지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의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나르

자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오늘 벳세다 들판에서 국률의 마음, 공감의 마음, 나눔의 실천이 있었는데 이런 나눔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빈들 아니었습니까? 빈들은요 쫓겨나서 귀향 간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탐욕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빈들이었지만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 나보다도 예수님, 이것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꼭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은요 관계 중심이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궁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공감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이지만은, 이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꺼내어 나눔을 실천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로또처럼 갑자기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빈들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고 궁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나눔의 실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서로 사랑, 그러면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교회도 어쩌다가 헌금 봉투에 30만 불이 온 것이 아니었죠. 성전을 건축하다가 위기가 닥치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 기적적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떼제 공동체의 찬양을 함께 불렀던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은 묵상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오르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제 찬양인데 묵상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입술과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마음에 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르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오르간 없이 그냥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면 가장 좋습니다. 묵상 찬양이어서 묵상하듯이 기도하듯이 부르면서 마음에 심는 찬양이에요. 개신교 수도원 프랑스 떼제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 사용된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반주 없이 맨 목소리로 그냥 음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곡을 다 아시는 분은 눈 감고 기도하면서 부르셔도 되고, 부르시면서 입술로만 부르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한 번 부른다 두 번 부른다 없어요. 그냥 끝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없이, 어쩌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부터 한 30분 이거 반복할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기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빈들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비록 빈들이지만은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나눔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0: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상,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부교회 지역번호 054 283국에 441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은 여정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서 모든 폭풍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폭풍 한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지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룩한 교실입니다. 오늘 마주한 어려움을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씨앗이 어둠 속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듯이 현재의 눈물과 인내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수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순종합시다. 오늘 첫 곡 거룩 손영진의 찬양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꾸며드리는 썸머 스페셜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고원석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서현실이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날을 고대하며 매일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종착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모든 길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광야 40년의 기나긴 방랑을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는 키가 거인처럼 크고 무장이 잘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고 또 너무나 견고해서 마치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또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은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과 같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떨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향해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두려움,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본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쪽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길목에 불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지나가기를 원했을 뿐인데 적들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적 같은 완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강 동쪽의 넓고 기름진 용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초기에게는 이 요단 동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찾으러 나간 사울을 누구에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나라를 얻은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기업 부를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요, 그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내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십니까? 또 내가 바라던 자리와 다른 곳에 서 있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영일만 교회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좁은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큰 슈퍼맨이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도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돌았으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되려나 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때가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인지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 방법을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이 응답하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에 갇혀있고 너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시려나 저렇게 하시려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피곤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만 피곤해지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완벽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분명히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어딘가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은혜 받은 성도는 앞서가는 선봉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선물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할 곳을 확보한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미 안전한 성읍을 얻었고 거기서 편안히 거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자는 겁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아직 싸워야 될 그곳을 함께 나아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그 땅을 위하여 싸워 나아갈 때에 다른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 즉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불편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어요. 나의 처자식이 그곳에 평안을 누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 번 양보해서 또 같은 민족이니 싸우러 나간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앞에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위해서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하나를 말합니다. 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입은 지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칼을 들 때에 남은 지파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편하면 된다. 그 신앙이 없습니다. 먼저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의 통로가 되고 먼저 회복된 사람이 회복의 손길이 되고 먼저 은혜 입은 사람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먼저 많은 것을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까? 남들보다 물질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식과 직분을 먼저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선봉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것은 영적인 이기심입니다. 이런 영적 이기심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저 안 됐네. 그걸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니 남의 자녀가 힘들어도 그래 내 자녀가 잘 되면 되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걱정 없으면 되고 나만 뽐낼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먼저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안락함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뒤에 안정되고 평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앞서서 몸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들어 주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선봉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가야 하는 자리고 먼저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끝에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입고 생명을 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은혜 받은 성도답게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선봉에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그 전쟁이 내 능력에 있지 않고 친히 나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희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두려운 대상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대단한 족속들이었어요.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당부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이 뛰어났소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거인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던 그 전쟁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싸우셨는지 너가 보고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실력으로 그 강대한 왕들을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와 능력을 바라시니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를 도왔던 하나님, 네가 건너갈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친히 싸우실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불안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눌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총사령관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자녀의 미래도, 내 건강도 온전히 내 책임이고 내 실력과 내 돈으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라 하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바라보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에 누가 하나님 되라고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먹을 것,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졌다고 해도 마지막 날 내 영혼은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 날 내 영혼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세우십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 내가 병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나의 그 생애를 다할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인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중압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봤지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일들을 위하여 앞서 나가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에 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도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퍼뜩퍼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믿음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경민 목사님은 충만이라는 찬양을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곡이 완성될 무렵에 믿었던 사람에게 큰 돈을 도난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마음에 이렇게 물으셨대요. 지금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 질문 앞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충만은 모든 게 잘 될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의 가사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안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오프닝에서 이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를 나눠봤어요. 비하인드를 또 듣고 보니까 찬양이 새롭게 들리고 가사가 더 다가오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신청 찬양 마음껏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목소리가 금방 돌아오고 있죠. 그래도 월요일

한결보다는 훨씬 나아진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기 전이라서 조금 평소보다는 좀 처지는 목소리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은 신나는 찬양들 많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와 반전되는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6시 즐겁게 또 은혜롭게 채우시면 좋겠어요. 더운 날씨 가운데서 찬양으로 시원함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폭포수 같은 은혜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의 목소리예요. 믿음 따라

네, 두 곡의 신나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믿음 따라 어노인팅의 목소리였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7012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홍PD님, 어제 방송 듣다가 놀라서 급한 기도 드렸어요. 감사하게 오늘은 조금 좋아지는 듯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항상 건강하고 힘찬 주님의 복음의 방송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샬롬, 신청곡 더욱 사랑해 부탁드려요. 라고 올리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게 놀라서 급한 기도를 드리셨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민망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중보해 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하이 텐션의 하이톤의 목소리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12번님께서 더욱 사랑에 신청하셨는데요.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온누리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 뒷부분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도 함께 네, 믹스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어서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차 안이 은혜의 드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있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목요일 저희가 극동 상식 코너 준비되어 있죠. 짧지만 유익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날씨에 딱 맞는 상식 들고 왔으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네, 짧지만 유용한 상식, 극동 상식입니다. 무더운 폭염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먼저 찬물 샤워는 금지입니다. 찬물 샤워는 오히려 열을 가둡니다. 더위를 식히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깥의 온도가 35도가 넘으면 손풍기는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체온보다 높은 35도 이상에서는 뜨거운 공기를 보내게 돼 탈수 위험만 더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땀이 난 채로 에어컨 바람을 맞는 건 안 됩니다. 찬바람을 직접 오래 쐬면 체온이 급락해서 두통과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갈증이 심할 땐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전해질이 있어서 수분이 몸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로 인해서 키가 작은 아이와 또 동물들은 더 더운 기온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변을 잘 살피면서 더위를 지혜롭게 나시면 좋겠어요. 건강을 잘 지키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매년 더워지는 여름, 올해도 어김없이 최고 기온이 경신됐는데요. 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지혜롭게 더위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덥더라도 불평, 불만, 짜증보다는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이에요.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네, 심플리포의 실로암 먼저 올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올려드린 찬양은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720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같이 걸어가기 조찬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또 다른 신청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6809번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청하셨네요. 은혜로운 찬송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찬양 신청은 문자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030번,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잠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이 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예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겨울,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습니다. 전쟁 폭격으로 집과 아버지를 모두 잃었던 이 소년은 모지어 기자를 도와서 사진을 함께 촬영하고 참혹한 전쟁터 속에서도 서로를 가족처럼 깊이 의지했어요. 모지어 기자는 크리스마스 무렵 소년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1952년 여름 부대가 철수하면서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최근 그의 아들인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면서 국가보훈부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요. 아들은 "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늘 그리워했던 그 소년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전쟁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워주었던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연을 듣고 소년 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요. 추억의 찬양 메들리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안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기쁨 넘치는 저녁 시간 보내셨을까요? 어떤 청취자분께서 요즘 세상 노래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극동방송 다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또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싶을 때, 극동방송을 선택하시는 것, 정말 잘하시는 선택입니다. 세상에 노래가 줄수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찬양으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저녁도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녁 되시길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오늘 올려드리지 못한 찬양들, 또 내일 찬양 공방 시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찬양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에 비유하셨습니다. 장사꾼은 평소에도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기로 결단하죠.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감동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선순환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빛나 보이고 순간의 기쁨을 주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짜 보화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두렵고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세상이 아닌 천국의 가치를 붙드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공포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욥기서 23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반대로 언제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지난해에 40일 말씀 기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광고 1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 신청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좀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 그랬더니 한 분이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나 광고 보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번 40일 동안 좀 알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앉아보세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시다라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다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게 1등 당첨되면 하나님 계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욕심을 쫓아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돌아가셔서 내 삶 속에 40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기도가 뭐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계시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지를 적어보세요. 적어서 오세요. 다섯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적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1번을 적었어요. 나 올해 예수 믿었는데 방언도 못 받아서 이번에 방언 주시면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 것을. 또 2번 적었어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올해 아기가 없는데 이 기도 시간에 아기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 쭉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40일 기도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하시면서 본인이 적었던 그 기도의 제목에 40일 참여해서 응답을 주셨다고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시간 신나게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고백하면서 또 한 12일을 지나가면서 방언도 경험하고 이런 것을 본인의 기도 제목을 경험하고 나서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막 신앙이 막 하늘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한 100일 이렇게 얼마 좀 막 올라가셨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다운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의 신앙이요, 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음을 우리가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새 번역에는 내가 앞으로 가도 이 말을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입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계속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욥기 7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입의 말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을 말하며 내 아픔을 말하겠대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토로하리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그냥 여러분 그대로 아 그렇구나라고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교회 왔는데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항상 막 믿음이 하늘을 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네 환난 때에 숨어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추스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토로하고 토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도 그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13절에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데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윗은 내가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힘들고 어렵고 멀리 느껴질 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까지 그래도 저를 인도하셨군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그분을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그 하나님. 여러분, 회중에 함께 부르는 찬송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찬송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풍성을 노래하는 것, 내 입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그

혼자 부르려고 하니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죄

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화목 제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성경에 보면 지난 날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실 때는 정말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내 삶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보면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석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보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정, 모습, 아름다움 막 그런 게 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래 보면 덜풀, 이름 없는 꽃, 이래 잡초, 이까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풀 하나가 얼마나 푸르름으로 이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지나온 시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꼽씹어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36년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 대한제국은 보잘것없었고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 청일전쟁을 통하여 중국 대륙을 삼키고 타이완을 삼키고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전체를 점령해서 삼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간띠가 부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미국하고 한번 해볼까 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이고 미국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 일본 이 군대가 가미가제 특공대를 가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몰고 갖고 그냥 박살내고 그냥 부딪혀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그냥 팍 군함하고 부딪혀보니까 미국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뭘 만들었어요? 원자 폭탄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어서 이게 일본이 너무 간땡이 부어가지고 막 하니까 급하게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사용한 거지. 나가사키에다가 팍! 히로시마에 팍! 그랬더니 일본 황제가 한

아까 항복 이랬잖아요. 진작 항복하지. 그때 미국이 항복할 때 대한제국도 독립시켜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물론 일제시대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독립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원자폭탄, 인류 최초로 만든 원자폭탄, 처음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일본 땅. 그거 두 방 맞고 일본이 항복해서 이 나라에 해방을 허락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이 한반도 대한제국을 위하여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런데 5년 후에 독립이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난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이었잖아요. 일요일 주일이었잖아요. 새벽 4시에 대부분의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이게 주일이라서 휴가를 보내고 여름이라서 조용하게 잠든 시간에 새벽 4시에 탱크와 막 이게 전투기를 해서 북한이 그냥 무자비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망 나오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여기 다부동 전투 외관 7곳까지 오는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달 만에 북한군이 그냥 한반도 땅 전체를 감싸안고 그냥 와서 여기에 다부동 외관 낙동강 여기에까지 진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임시 정부도 이게 부산으로 옮긴 것이 8월 18일 날 부산에 와서 처음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전등화 같은 이 6.25 전쟁 이 시기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6월 26일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다음 날 열리게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저 중국 밑에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희한하다 저거. 저 나라 도울래 말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는데 10개국인데 소련은 참석하지 못하고 9개 나라가 참여했어요. 이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은 참전하지 못합니다. 9개 나라가 찬성했어요.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소련이 참석해서 반대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찬성하고 난 후에 유엔 안전보장 21개국 나라, 21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요. 결정하고 난 후에 이 한반도 땅을 향하여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26일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8일째 되던 7월 1일 미군 부대가 준비하여 부산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도 처음이고 유엔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한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달라 해도 유럽의 모든 나토와 모든 나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쟁은 네가 이렇게 놓고 우리 보고 와 도와달라 하노. 아무도 안 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유엔 안전보장에 대해서 21개국 저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룩셈부르크 그런 나라들이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 와서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며 6.25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스쳐 지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섭리했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동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한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

경제적인 여건을 하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한국이 기울어진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참 묘합니다. 한국 경제가 기울어질 쯤 무렵에 전 세계에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막 필요합니다. 거기에 핵심 소재가 반도체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삼성이고 SK, 대한민국이 80%,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좀 만들어서 우리도 좀 팔라 그런데 미국이 너는 안 돼, 까불지 마 하면서 딱 말도 안 했는데 미국이 알아서 잠재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독점이 되니까 세계의 돈이 막 한국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알지요? 몰라요? 그래서 삼성에 다니는 분이 1년에 뭐가 얼마라 그래요? 그건 알잖아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얼마예요? 5억이 아 이름입니까? SK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남북한으로 대치되어 있으면서 북한이 찔룩거리니까 이걸 대항한다고 매일 포탄 만들고 탱크 개발하고 총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대치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야 사요? 한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포탄을 어디 가야 사요? 한국에 와야 사는 거예요. 만드는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 총알을 어디 가서 사요? 한국에 줄 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군함, 조선, 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보세요. 자동차, 막 핸드폰, 원자력, 화장품, 요새는 불당면, 라면도 전 세계에 막 뭐든지 없는 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민족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사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펜을 놓고 제 손가락을 이래 보면 야, 참 귀하다. 이게 5, 60년 동안 입에다가 된장하고 밥을 조금 비벼였는데 이게 왜 꼬불꼬불하면서 60년, 70년 이게 움직일까? 신기 안 해요? 신기 안 하시면 오늘 밥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 우리 교회가 41년 되었는데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곰곰이 굽이굽이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는 책상에 앉아서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기록을 안 하잖아요. 기록을 해봐야 일한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하나 기록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 산만 보면 그 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 와서 아버지 앞에 확 풀어놓으십시오. 예,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세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예. 목사님,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만 대 다 아프고 한숨 이렇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꽁꽁 집에서 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확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0: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 주시면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은혜 주셨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헤아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내려놓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즉 경제적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당부를 기억하며 순수한 동기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강명식의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강성식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늘 순수한 동기로 노래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들,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271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양산에 살고 계신 승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 찬송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방방곡곡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양산에서 3271번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기쁨의 강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싱어즈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준모 남궁성옥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리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턴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이지연의 나의만 받으소서 듣고 오셨어요. 다음 찬송은 신청 찬송입니다. 1070번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신청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이 가사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샵 9330 문자 메시지 우리 1070번님처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작기만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돌.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한웅재의 일상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루하루 가운데 순수한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찬양으로 순수한 동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예쁜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몇 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비를 조금 뿌렸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사람은 이 자연 앞에서는요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21세기 뭐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힘도 내시고요. 짜증이 몰려와도 또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빈무덤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들의 삶은 완전 다른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요,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른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그는 신앙에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절기로도 지키죠. 사순절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보내는 이유가요, 이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되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것에 당연히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믿음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은요,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도 뭐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큰 시험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있던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발전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부자의 삶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 삶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비참해지는 거죠.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살려면 비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요,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예람 워십 앨범 가운데서 예수 예수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이라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선지서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어린 양 같아서 가고 싶은 대로 자꾸 가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 도덕이나 윤리와 연관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 들었든 혹은 지금 내가 즐거운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은 아주 큰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나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자격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들에 있어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이 열매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갔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멈춰서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별로 안 가고 싶고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이제 뭐 그냥 여러 설교들을 듣기만 하고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부딪혀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니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예수 따라가며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앞서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앞서가려고 하거든요. 앞서가려고 하는 이 잘못을 저지르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특별한 설교를 자꾸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다른 목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강단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목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욕심이 과해지면은 잘못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요, 몇 번이나 수정을 합니다. 네다섯 번 이상은요, 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으로 증거되는 부분들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특별한 설교를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늘 동일한 말씀이라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자 여러분 가운데서 삶의 예배 들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죠. 여러분들 삶에서 살아내는 예배가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지 비로소 공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주중에 큐티를 하시는 분과 큐티를 하지 않는 분은요,

예배 드릴 때 예배 태도가 좀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삶에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은혜들이 많고요.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특히나 이제 공예배 설교를 할 때는요. 성경의 지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저분은 선지자를 모르고 있구나. 눈빛에서 그게 느껴져요. 또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그래도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요. 이제 개척하고 작은 교회에서 이제 소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저분은 모르고 있구나. 에스더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삶과 그리고 또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삶의 예배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1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근제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길들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는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그러나 이제 머물게 됩니다.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잠깐 머물러서 나누게 되는 거죠. 20절로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곳에 다시 여러 사람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질문을 했겠죠. 바울이 그러한 전반적인, 뭐 예를 들어 바울은 그 영적 출생 과정, 또 출생 배경이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요. 자라면서부터 모세 율법 아래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충부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친구들이 물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겠죠. 또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 친구들을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가서 무척이나 간증을 하고 싶었겠죠. 아마 바울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아마 그래서 한 것일 겁니다.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커다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가서 나름대로 좀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서 이제 이 에베소는 또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였었거든요.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서 향육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이사라를 향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요빠 이런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배를 타고 갈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후에는 안디옥이 이제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죠. 영적인 또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었고 그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또 정착지로서 우리 머물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불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하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로 갈 것이라는 것을 잠시 후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에베소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아볼로였어요. 이 아볼로는 와가지고 바울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귀하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사역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24절, 18장 24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세 율법의 배경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아스포라의 헬라 유대인이었었다.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사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나

그 어떤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알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의 출생은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아마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들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집중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헬라 문화가 꽃을 피게 되었다. 그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커다란 대학들이 있었고요. 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그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도서관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헬라 역본인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번역되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커다란 중심지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고, 이것은 초기 교회 역사의 수세기 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기 아주 기독교의 귀중한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아타나시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세 명이 다 초기 유명한 기독교의 그 인물들인데, 다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볼로와 동시대인 필로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를 혼합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주의와 유대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아볼로는 확실히 이런 배경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학문이 많은 사람, 즉 위대한 설교자였다라고 종종 듣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듣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일을 마친 후에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가 복음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참 위대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더니 저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저녁식 때 초대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바로 이한 여인의 희생이 정말 초대교회에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이 지도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가 더 귀하고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줘서 가르쳐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겁니다. 18장 마지막 절 보죠.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는 성경에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는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까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르쳤으니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례 이상의 것은 나름대로 요한의 세례 그 이상의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을 우리가 마쳤고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앞으로 사도행전 그 18장 23절에서 시작을 해서 그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19장에서 그는 1,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몇몇 곳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2년 동안 매일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주도하여서 그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폭도들은 폭력보다는 법률에 호소하라고 그들을 설득한 그 도시의 서기장에 의해서 진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19장에 있으니까 그 19장의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바울이 그의 2차 전도여행으로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고 그가 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곳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전에 에베소에 머문 적이 없었으며 그곳에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위대한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그곳을 다녀가게 되죠. 사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참 어찌 보면 이 뭐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는 했지만은 진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가 위대한 설교가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 아굴라 부부를 빼놓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몰랐었지만 나름대로 이 귀중한 것들을 깨닫고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때 그들의 대답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 정도까지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 예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고 더구나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 이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도 받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울은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였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0: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을 구원받았었고 그후 바울이 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은 미리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와서 성령을,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언, 즉 이해할 수 없는 방언들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처럼 아주 그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나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그곳에 혼합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곳은 그 당시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전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증거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12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에베소에서 사역에 어찌 보면 물꼬가 트이는 거의 시작이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회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사역의 장소를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이곳은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경영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점심때쯤 약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건대, 바울은 그 장소를 빌려서 점심때쯤인, 그렇게 본다면 뭐 낮잠 자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우리 가운데 해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시기에는 골로새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전에 그가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로마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하게 된다고요. 그 당시 그는 이런 교회들의 설립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으로부터 복음이 모든 곳으로 전해졌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였습니다. 고린도인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오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들에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전서 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2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시아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러므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생기게 되었지 않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볼로, 2번 아굴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고린도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형통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인데 이는 나아가다, 추진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형통, 영어 성경으로는 성공적인 이 단어로 번역됐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의 형통은 결국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며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지요. 진정한 형통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결국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또 사자굴에 갇히고 왕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항상 믿음을 지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형통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한계. 그렇게 나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진다라고 노래합니다.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시야를 꽉 채우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그큰 문제들이 슬슬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문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그대에게로, 조준모의 십자가에서,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커셔만의 My Rhythm is Faithful and True,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레너 해리스의 We're Enough for Grac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멀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먼 데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면 어지러운데 시선을 멀리 두면 한결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 당장 눈앞에 일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막 멀미도 나고 그런데 좀 더 멀리 좀 더 큰 걸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지럽다면 너무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좀 멀리 두면 어떨까?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위일러브의 허망해 보이다,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별그대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충성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다마리에스의 아름다운 영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로스의 주께서 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년 여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열매 충성 함께하는데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을지,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별그대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더운데 더운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더위도 잊으시고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맺어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오늘 충성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 월십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에는 말씀 나눴어요. 15장 23절입니다. 충성된 사

하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요동치지 않고요. 묵묵히 우리의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더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이룬 것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참된 쉼이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천문대에서 아무 별도 없는 까만 하늘을 향해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커다란 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만 보이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까만 하늘에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 행성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유효림의 이제는 내가 없고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명현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다윗의 노래에 내 진정 사모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시시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

9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정상적인 무역과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몰래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삶일 텐데요. 그 가운데에도 남한에서 만들어진 분유나 영양제, 또 한국산 의류나 생활용품들이 북한 땅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불법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와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사랑송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일지라도 밀수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또 평화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북한 땅에 닿아서 더 이상 그들이 숨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북한의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기적은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사역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정영실 목사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각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1: 첫 번째 교회는 이름이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0: 네.
1: 유엘인 교회입니다. 유는 오직 유자를 쓰고요.
0: 아.
1: 엘은 하나님, 그리고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 안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0: 유엘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1: 네, 유엘인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언제
0: 예.
1: 개척이 됐나요?
0: 2018년에 서울 강서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몇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 예, 목사님이 정철옥 목사님이시지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이신데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가 사역을
1: 예.
0: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 오,
0: 네, 그것이
1: 네.
0: 계기가 되어서 탈북민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1: 탈북민 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0: 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 네.
0: 남한 사람은 오지 않고 탈북민 이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찬양과 노래,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목사님과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노래 사역, 그리고 북한 선교와 탈북민 선교를 위한 찬양단을 만들고요. 특별히 유엘인 교회는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만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 그리고 다문화, 이렇게 복음 통일의 삼각축을 함께 구성해서 각 지역마다 북한의 한 지역을 품고 사명지로 삼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1: 예.
0: 한 지역에 유엘인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서
1: 와.
0: 북한 한 지역을 품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그첫 열매로 이번에 부산에 부산 유엘인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1: 와, 할렐루야.
0: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1: 네.
0: 그 과정을 놓고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천과 서울 네, 두 곳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해온 유엘인 교회 사역들, 그리고 올해의 중점 사역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0: 유엘인 교회 우리 2025년에 품고 있는 사역들은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1: 예.
0: 찬양 사역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저희 극동 아카데미의
0: 예.
1: 학생이기도
0: 아,
1: 하고,
0: 그렇군요.
1: 김애린 자매,
0: 예.
1: 바로 이 아코디언도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0: 아,
1: 계시고.
0: 그리고 이렇게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1: 예.
0: 한반도 찬양단을 꾸렸고요. 그리고
1: 예.
0: 교단 안에 통일 선교 훈련원들을 통해서 복음 통일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산 유엘인 교회가 품고 있는 북한의 사역지, 사명지가 함경북도 라선시입니다.
1: 네.
0: 이게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1: 딱
0: 접으면
1: 접으면
0: 부산과
1: 부산하고
0: 만나는 지역이
1: 네,
0: 라선입니다.
1: 맞아요.
0: 그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부산 유엘인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 지역에 앞으로 나갈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1: 네. 특히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특별히 교회가 시작될 때는 탈북민 이웃들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 2024년부터는 탈북민 이웃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웃까지도 함께 품는 교회로 사역의
1: 오.
0: 전환이 되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유일인 교회도 이제 반주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1: 오,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코디언으로 피아노 반주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참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유엘인
0: 네.
1: 교회와 함께 찬양 사역에 또 헌신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는요. 부산 유엘인 교회가 예배당을 꾸리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북 주민과 다미나 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 찬양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1: 예.
0: 세 번째는 해외 선교지 개척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11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유엘인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 유엘인 교회 정철옥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늘꿈교회네요.
1: 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꿈교회입니다.
0: 네.
1: 특별히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0: 네.
1: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모여든 공동체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꿈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하늘꿈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우리 하늘꿈 교회가 세워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은데.
1: 네, 네.
0: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하늘꿈 교회는 특별하게 우리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0: 예.
1: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더 맞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탈북민 이웃들이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0: 네.
1: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늘꿈 교회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 나가다가 바로 얼마 전에
0: 예.
1: 이제 교회를 담임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0: 그래요.
1: 그 목사님이 이경석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이경석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한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기관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인데요.
0: 네.
1: 이곳에서 10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0: 예.
1: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횃불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0: 네.
1: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재단을 사임하고 202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로 목사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0: 예.
1: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하늘꿈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는 그러면 교회 설립 목적과 사역의 내용은 어떤가요?
1: 여느 탈북민 교회와 같이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런데 하늘꿈교회는 특별하게 한국 탈북

0: 이슬민 기독 신우회의 정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예.
0: 여러분, 탈북민 기독 신우회가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0: 예.
1: 만나봤는데
0: 예.
1: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지
0: 네,
1: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거의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우리
1: 그렇더라고요.
0: 탈북 기독인
1: 직장인들.
0: 직장인들이죠.
1: 네.
0: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기독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늘꿈 교회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 예.
0: 그리고 그분들 중에 특별히 또 복음이 궁금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또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1: 네.
0: 계속해서 신앙 영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예배 한번 참석을 해봤고 목사님도 가서 말씀
0: 네,
1: 전해보셨지만,
0: 그렇습니다.
1: 참 찬양도 뜨겁고
0: 예.
1: 기도도 정말 부르짖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0: 예.
1: 와, 인천에서 또각 교회를 섬기시는 탈북민들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0: 그렇죠. 예,
1: 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회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1: 맞아요.
0: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하늘꿈교회가 앞으로도 귀중한 사역들 펼쳐 나갈 텐데요.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0: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최근에 탈북민 어린 자녀가 예배당에서 놀다가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1: 네.
0: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1: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탈북민 그 신우회를 매달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끝날 때
0: 예,
1: 다들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뭐
0: 맞습니다.
1: 쌀이나
0: 예.
1: 생필품이나 드리는데 그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0: 정말 쉽지가 않죠.
1: 네.
0: 이렇게 올때 함께 예배하고 올때 우리가 마음의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우리가 쌀, 뭐 찹쌀, 때로는 명태,
1: 반찬 이런
0: 네, 여러
1: 거.
0: 가지
1: 예.
0: 선물들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매달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0: 예.
1: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신우의 예배에 또 물질로 또 물품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꿈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탈북민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유엘인 교회와 하늘꿈 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목사님 또 신청해 주신 찬송을 한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늘꿈교회 이경성 목사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긴급 회의를 열고 국경 경비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북중 혈맹을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진행하면서 국경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외부 전자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용악산 프로그램 사용이 확산되자 당국이 판매자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서울의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K-뷰티 소비가 크게 늘면서 방한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이란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도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상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한층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하마스 무장 해제 합의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한 별도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함께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과 무장 해제 협상도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 지역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 EU가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U는 스페인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세우타 외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또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와 국경 관리 기구인 프론텍스 역할 확대, 이주민 밀입국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 강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소셜 미디어 허위 정보 감시와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등을 공동 대응 방안으로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유입된 이주민 7만 2천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고,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번 사태가 유럽 본토로 확산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원국 간 국경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수록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 문제로 남아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내 안보 전략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력 강화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군 창군 기념 행사를 계기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경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연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전통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밀수 등 국경 지역의 일탈 행위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국경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외부 물자 유입 통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는데요.
이에 현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

된 밀수까지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군 창군 기념연회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급의 북한 인사들이 참석해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이 학생은 평양에서 약 30달러를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당국은 판매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된 전자지갑 자금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외 논문과 과학기술, 건축, 농업 분야 자료 등이 담겨 있어 대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연구와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외부 지식을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최근 승인되지 않은 전자자료를 복제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서울과학고와 세종과학고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이현준 학생이 만점으로 개인 세계 1위에 올랐고,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미래의 수학자와 과학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도전했다고 말했고, 실험 장비 부족과 영어 중심의 학습 자료 등 국제대회 준비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대보다 기초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순수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탐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미래 과학 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늘고 결제 건수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금액이 82.7% 급증하며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분야 이용 금액이 98% 늘었고, 약국과 한방 의료, 피부 미용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성형외과 중심이던 의료 관광도 피부 관리와 뿌띠 시술 등 일상적인 뷰티 보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소비는 서울 명동뿐 아니라 강남과 삼성동, 제주와 부산 등 지방 주요 관광지로도 확산하면서 의료와 K-뷰티, 문화 체험을 결합한 복합 목적형 관광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광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와 체험 중심으로 다변화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메일과 고객 응대, 코딩,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1인 사업자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AI가 창업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 업체의 모방이 쉬워지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노동시장과 고용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형태와 기업 운영 방식도 빠르게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7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

0: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고요. 대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 26도, 대전과 세종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7도, 청주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순천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군산과 여수, 순천 26도, 낮 최고 기온은 군산과 여수, 순천 모두 36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 26도, 상주와 울진 2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상주 35도, 울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26도, 구성 25도, 자성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구성 35도, 자성 2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풍산, 그리고 함경북도 전 지역에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함흥과 북청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궁금하시다면,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탈북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함께 하시는 은혜들 나누고 계시지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문자로 그리고 어플로도 남겨주시면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 때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폭풍보다 크고 우렁찬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랑과 은혜를 시편 29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으로 너 시험을 당해 국립합창 단이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주 없이 살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9편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권세를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차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음성이 곡향나무들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곡향나무들을 꺾으시며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을 어린 들소처럼 뛰놀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의 섬광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떨게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상수리 나무들을 휘어지게 하고 살림을 벗기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여호와께서 홍수 후에 좌정하시고 울릴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 5분 시간을 주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0: 즉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걸렸다. 나머지 1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한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바로 사람은 한번 가면 끝이지요. 근데 1분 남았는데 집행,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바로 이 사람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를 하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유명한 톨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Crime and Punishment. 그 사람은 그때 이 대작을 쓰면서, 아,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지나간 날과 같이 살지 않고 좀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저희들을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노래

0: 하늘에서 오는 자는 위로로, 없는 자는 풍성으로,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함으로,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평화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국 땅에서 찬송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온 세상이 구주시며 이 땅의 만왕이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려보면서 믿음의 학과에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며 남과 북이 통일 강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복음이 마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시는데요. 남과 북이 통일의 광장에서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오늘 자매님의 고백처럼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 평안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할까요?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블렌딩 노트였고요. 계속해서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모든 왕 중의 왕,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와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준비 과정과 대학 3학년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같이 찌그러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60대인 저에게도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한 신비한 응답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오늘도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고쳐 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던 네 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죽어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듯 밝게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특수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저의 마음 속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실 때 저의 교만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를 뿐 선교에는 크고 작은 일,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는 것과 선교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을 뿐인데도 북한 선교에 대해 초심을 잃어가고 있던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새롭게 가지게 하고 기도자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쓰임받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받아 누린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북한을 생각하여 볼 때

우리 탈국민들은 통일의 일선에 설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어진 과제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3만 4천 명이라는 많은 통일의 마중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 앞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의 군사로 잘 준비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통일이 된 북한은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수십억 세계 영혼들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마지막 편 정명초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

이사 선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렘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갈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녀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절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아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한 음식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렘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0: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정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함을 고백하며 주님 영화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견슬 일어나가는 주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지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는 5에서 40mm, 평안도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가 27도, 평양과 강릉, 대전,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25도, 개성과 청진이 24도, 강계가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대구, 광주가 37도, 목포 36도, 평양과 부산, 여수가 3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제주가 34도, 포항 33도, 함흥 32도, 강계가 31도, 해산이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평안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입추절기라고 하는데요, 더위는 도무지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침 기온은 그나마 견딜만하여 감사로 맞이하는 성도의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니 성도로서 더 바랄 것이 무언가 고백하며 예배에 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마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 2026년 8월 7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가득히 주님 모셔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에스겔 36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함. 자, 이렇게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인도해 내셔서 25절 말씀처럼 이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칭의적인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는 그래서 성화, 중생,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 결국 너희들은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라 이렇게 하죠. 그럼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었고 우리를 위함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22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선행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행위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하죠. 선행하는 은혜. 자, 이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할만하구나, 너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게 이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방법과 통로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원수들 앞에 상을 차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너희 행위를 보면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우리 유명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런데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방향이 명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오시면 3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너희들 철저히 회개하고 똑바로 하고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대로 하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경작지. 대적으로 인하여 성읍이 무너지면 그 안이 짓밟히고 불에 타고 뭐 성벽과 집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짐승들만 와서 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곳이 황폐한 곳에서 경작지가 될 것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데 9절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그날에, 9절에 이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에돔이죠. 우리 에돔 심판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습니다만 이 에돔은
변해서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돼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그 이곳이 세세에 황무하여 지나갈 자가 없겠다. 그래서 거기 누가 삽니까?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아무도 안 살아요.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살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 쇠품이 자라고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염수가 자기 친구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고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솔개들도 각각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먹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런 가운데 빠진 짐승들이 하나도 없고 짐승들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다 에돔으로 불러 모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황폐한 성읍에는 뭐밖에 살지 않는다? 짐승들밖에 살지 않는다. 경작지가 다 무너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성한 잡풀만 우거지는 아주 황량한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짝은 짐승들이 황량한 땅에서 모여 사는 이 짐승들의 짝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인데 많은 이제 잘못된 이단 단체들은 이 짝을 말씀의 짝이다. 요 한 절만 딱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합니다. 요 16절만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빠진 게 없다.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말씀의 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짝은 짐승의 짝이고 하나님께서 이 짝들을 이 짐승의 짝들을 황폐한 것으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이 성읍들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바로 저 앞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2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성읍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 성읍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을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사람의 씨, 사람의 자손과 짐승의 씨, 이게 말씀이 아니라 짐승의 자손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풍성하게 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오셔서요. 자,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성읍,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문맥의 흐름이 대예언서, 대선지서인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다 이제 면면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경작지가 되게 하시고 35절에 보시면 오늘 에스겔 36장 35절 더 나아가서 이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된다. 에덴 동산같이 된다. 자, 그래서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야,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 황폐한 곳을 저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저들의 능력과 개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이방 민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다. 헛되이 나가며 헛되이 돌아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중요합니다.

0: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뭐하기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리고 그 황량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 또 소망의 말씀을 선언포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여야,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나아가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못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박스로 개봉되지 않은 채로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열어보는 행위, 이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이루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한 이 역사는 포장지가 뜯겨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자, 하나님께서 너의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거다. 내가 말했으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 반드시 성취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많이 구하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물찾기 아시죠? 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 가면 보물찾기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숨겨놨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예. 들치면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두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으로 회복하시는 날이기도 함을 묵상으로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날,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활보하고 황폐하던 건물이 모양을 갖추어서는 그 놀라운 회복 앞에서 사람들은 꿈꾸던 에덴 동산을 보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이 같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었죠.

심판과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 몫이지만 백성의 본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어길 수 없는 말씀을 이 아침에도 마음에 담겠습니다. 묵상에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8월 7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더운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거룩한 주일에 공동체 예배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지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 심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됐으면 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협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칸트와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젊은 시절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칸트가 청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자 편에서 칸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칸트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또 기다렸습니다. 칸트는 오래 생각한 끝에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따님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네는 도대체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내 딸은 진작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자네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칸트는 그 여성과 결혼해야 할 이유를 따져보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따지면서 일기장에 내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따져보니 결혼해야 할 이유가 354가지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350가지였습니다. 박빙의 승부지만 4표차로 결혼해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는 그녀의 집에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500년 전 사람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탄식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마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영원한 시간, 영생을 확보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기복신앙, 기적을 바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0: 오직 믿음으로 오늘 영생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통해 사랑으로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모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춥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냈기에 가을이 더욱더 기다려지기도 하죠. 인생은 느낌표와 물음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느낌표의 인생만 살아서도 안 되고 물음표의 인생만을 살아서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곱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물음표의 삶도 많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느낌표의 삶이었죠.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물음표 투성이었던 인생이 감격의 느낌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음표의 삶이 느낌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소유나 성과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사는 현대인에게 비움의 미학을 알려주는 빈손이 주는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길 원한다면 움켜쥔 것들을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으려면, 한 사람의 가슴을 품으려면 빈손일수록 더 깊게 밀착할 수 있는 것. 행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엮고 싶다면 빈손이 주는 행복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불평을 버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게 하소서. 일상생활이 내게 주는 행복을 최대한 찾아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숭실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테너 강무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제가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몽땅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수 썼는데 파지를 줍고 처음에 팔았는데 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5천 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그때 그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북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늦은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남바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명줄을 태워주십시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기도한 지는 오래됐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거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함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 시작됩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는 굳이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베들레헴에 두 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폭력이 지배했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사람은 헤롯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가 어렵다, 정치도 경제도 어렵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했다 그럽니다. 삼포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취업마저 포기한 세대,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요. 교회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끝없는 노동과 압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시대를 구원의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도 우상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교회는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술과 도둑, 도박, 도덕적 타락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십니다. 사람은 시대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세례요한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자녀를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머리에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게 네토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침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평범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섭리를 우리에게 전하고픈 겁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보십시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비야 반열이 뭘까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 수가 얼마였느냐? 3,8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 반열은 1년에 두 차례씩 일주일씩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수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3,800명도 굉장한 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2만여 명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한 반열의 평균 몇 명입니까? 평균 800여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반열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800여 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 하루에 단 한 명만 들어가서 성전 안에 향단에 분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생 한 번 또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제사장이 수두룩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24개 반열 가운데 여덟 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가랴의 이름이 뽑혔습니다. 자,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람은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질 수 있겠는지요? 그는 젊어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게네토 대가 있습니다. 마침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가랴는 향을 피우지 못한 그런 세월, 많은 세월 동안 헛되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도 내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족보를 확인하고 24반열의 그 수를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직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모두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섬길 사람에게 맡기는 사명입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서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대, 교사, 소그룹 리더, 찬양팀, 주방, 차량, 봉사 등등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종 그러는 분이 계시죠. 왜 하필 납니까?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시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쭉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야, 내가 바빠서 그동안 못 들었는데, 야, 네 기도가 이런 기도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머리는 휘어졌으며 이제는 소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늦어진 것이지 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습니까? 자,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인도해 나가는,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으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기도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은 수차례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맹인을 고치셨고 저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입하시면서 이 사람도 고쳐주셨고 저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이 사람에게는 눈길을 쫓아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왜 저 병은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서 암을 치유해 주셨다. 우리는 여러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병은 낫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회사가 회생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하는 네 회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0: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이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치유로 치유만 계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면 그 한 사람의 치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치유를 미루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위대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입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계는 조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혹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때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여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하늘담은 교회 남정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나 하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어디서든 진실하고 성실하여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타까운 일을 보며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21세기는 중독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시대적 상황을 진단할 때 오늘날 인류는 무엇인가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당장 먹을 것만 보더라도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 빵 중독 등등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붙고요.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중독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죠. 이런 중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런 중독은 들어보셨나요? 말씀 중독, 찬양 중독, 신앙 중독 등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이런 중독이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도발적인 상상을 해봤어요. 바로 예수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매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불현듯 떠올린 생각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며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우리,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저와 방송가족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금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으로 참 충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온전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이요. 출첵받을게요.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길 바라며 이 두 글자 예수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고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예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샬롬 조아 출첵.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0: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매주 수요일 우리 청취자분들께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뜨랑 책방 코너에서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저서라고 합니다.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은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 출신이세요.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의 고백을 직접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십니다. 일종의 저자 특강이네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행사 당일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꼭 참석해야겠죠.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우리 꼭 함께해요.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다 보니 벌써 이번 한 주가 지나갔네요. 무더운 여름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니 거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요.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잘될 때 더욱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모세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잘될 때 더 조심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가정해요.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우상이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가족을 위해서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다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속히 망할 것이라 하며 매우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속히 망한다고 해요. 우리는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다가 주제가인데 실제로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해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흩어지고 남은 자도 적어집니다. 우상을 붙들면 결국 공동체도 무너지고 가정도 흩어집니다. 28절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워요. 너희는 거기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우상이 정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능력한 목석이라고 해요. 그저 목석에 불과한 우상에 매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의 종이 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에게 매여 살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깊이 삼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위기는 실패보다 성공 뒤에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니 심판에 대한 경고 중에 갑자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해요.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흩어진 자리,

망한 자리, 우상 때문에 무너진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체면과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우상을 붙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흩으셔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돌아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죄와 우상 숭배로 찾아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나요? 끝까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까?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하다 관계가 다 무너지고서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큰 고난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큐티와 가정예배는 뒷전에 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25절 말씀과 반대로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그토록 의지하던 친구 우상이 소멸되는 고난을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 무리에서 싸움이 생겨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깨져 결국 외톨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에 진학하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또 혼자가 되었지요. 그 후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전학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저는 무단결석을 하며 제 뜻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하에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듯 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 뜻만 내세웠기에 일상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31절 말씀의 위로가 되어 갇힌 듯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 3회 이상 큐티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잘 출석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될 때 더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잊어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환난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을 잊고 세상의 우상을 붙들 때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 붙들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잘될 때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사람

0: 마음을 더 의지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어느새 그것들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다가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 삶까지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의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기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0: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 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항제일교회 정은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사람과도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못을 하고 나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혹시 차갑게 돌아서지는 않을까? 문전박대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문 앞에 서기도 전에 두려움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먼저

0: 문을 열고 상대가 반갑게 맞아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을 볼 때면 이와 같은 마음을 만나곤 합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참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벗겨진 머리, 뜯겨진 옷, 그리고 너덜너해진 발을 보면 아들의 험악한 시간이 짐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으로 얼어있던 아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 그림의 힘은 대부분 따뜻한 포옹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옹만 보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 그림에는 문이 없습니다. 렘브란트는 문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열려있는 문이 먼저 상상이 됩니다. 만일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는 순간 뜨거운 포옹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포옹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닫으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숨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으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고리에 묶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문을 닫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0: 이사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이미 관계가 깨어져서 다른 방향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등을 돌리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볼 수 없어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길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 주님께로 방향을 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뜻의 히브리어 슈브는 단순히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꺾고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라는 뜻입니다. 강제적인 부르심은 아닙니다. 학창시절 쉬는 시간이 끝날 때면 종소리가 요란합니다. 더 놀고 싶지만 교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늦으면

0: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종소리는 규칙을 알리는 부름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요의 규칙의 종소리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자녀를 부르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또한 어둠의 절벽 끝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끝내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올까? 해가 저물도록 길 끝을 바라보다가 텅 빈 길을 보면서도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가장 먼저 문 앞에 섭니다. 오늘은 돌아오겠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불순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전하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름은요, 조건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부를 때도 서류를 보고 면접을 하고 자격을 증명하게 합니다. 자격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슬쩍 눈감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깊이와 너비를 자로 재면서 이 정도까지만 받아주겠다 한계를 두시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용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8절에서는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보면 쉽게 등을 돌립니다. 상처가 클수록 마음의 문도 함께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며 쉽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풍성히 넘치도록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끝이다. 하나님도 이제 문을 닫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심판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0: 성도님들, 용서는 의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의지를 내세우면 용서가 됩니까? 아니면 미운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0: 언젠가가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의지는 감정도 아닙니다. 의지는 쉽게 무너지고 감정은 자주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나서도요, 우리 안에 감정의 찌꺼기는 여전히 요동을 칩니다. 지우려고 의지를 내세워도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가라앉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미워하고 다시 아파하고 다시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십자가에서 답을 찾습니다. 32절 후반부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0: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값을 대충 세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덮는 반복되는 이 제사의 시대를 지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였는데 직원이 말합니다. 이미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값을 치른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라고, 값을 치르고 오라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요, 찬양이 하나 떠오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올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문을 열고 기다리셨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사랑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

때입니다. 우리가 들어선 용서의 문은 예수의 피로 여신 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열렸지만 결코 값싼 문은 아닙니다. 그 문은 오늘도 누구에게나 열립니다.

0: 뿌리가 성공과 인정과 사랑의 사람의 평가에 내려져 있으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가 있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생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열린 문으로 돌아온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0: 바울은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열거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연약한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버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긍휼을 여기고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하고 이가 갈릴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드십시오. 용서의 기준은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받은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각진 마음을 다듬고 상한 심령을 채워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네덜란드의 시계 수리공이었던 코리덴 붐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마저 잃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어느 집회에서요, 자신을 괴롭히던 독일 간수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의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흉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한 것

0: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관계의 마지막에서 다시 붙잡는 끈으로 쉽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를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다시 친절할 수 있고, 용서가 있어야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용서가 있어야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며 계산하려 합니다. 관계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삶의 영역을 품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지나간 자리마다 평안과 위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자격을 보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어는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묵상하며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탕자가 되고 싶었고 큰 아들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가 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탕자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품는 아버지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문을 지금도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어라.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합니다. 용서는 그래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열린 문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정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복음의 심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겠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 인간의 자랑은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질 때가 있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빛처럼 스며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죄책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그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의롭다 하심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시면 어떨까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또 우리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